0: 知唔知我唔见咗几多钱啊？
1: 而家唔止啦，嗰只咁嘅衰股啊，已经跌咗六个价位添啦。哎呀，睇个势咧，听日一开市可能仲会跌落去添噶。
0: 死啦死啦，我边有咁多钱蚀啊？
2: 喂，黄师奶，唔好讲啦，唔好讲啦，不如放咗佢，放咗佢啦，唔得噶，放咗佢就冇噶啦。话唔定李天成又想再趁低吸纳咧，都系睇埋听日个市点先算啦。
0: 死啦死啦，如果听日继续跌，咁点算啊？
2: 哎呀，系我借钱俾你买股噶，我都未担心。你咁紧张做咩噃？
0: 系啫，我惊冇钱还啊。
2: 话唔定听日个市会升呢，睇埋听日点先讲啦，吓、啊。